0: 되는 바다 조아만이냐? 왜 나대는 크라바 조아만이냐? 연수바르마이 마호파이세 눈이야 눈파지엔티 와대는 크라토 바퍼리야 마음이 눈이야 눈
1: Et il m'y a encore pas au sort.